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가을이 되면 제철 해산물인 꽃게가 식탁에 자주 오릅니다. 8월 중순 복근, 절강 등 지역은 조업을 정식으로 가동했는데요. 꽃게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또 죽은 꽃게를 먹어도 될지 우리 함께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 소비 안내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꽃게를 고를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먼저 꽃게의 활발한 정도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꽃게의 등딱지가 단단하고 윤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냄새를 맡아 바닷물에 짠맛만 있고 부패한 냄새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답니다. 만약 상인이 허락한다면 꽃게를 손에 들어보아 무게가 충분히 무거운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잡았을 때 무게가 비교적 가볍다면 꽃게가 잡힌 후 이미 한동안 길러져 체내에 영양성분이 소모됐음을 뜻합니다. 또한 배꼽 양쪽을 눌러보아 단단한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게다리와 등딱지의 경계 부분을 눌러보아 꽉 찬 느낌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교적 비어있고 쉽게 눌러진다면 게가 살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꽃게는 민물개와 마찬가지로 배꼽으로 수컷과 암컷을 구별할 수 있는데 배 부분의 껍데기가 삼각형이면 수컷이고 둥글면 암컷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꽃게를 먹어도 될까요? 죽은 꽃게는 맛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요해한 물질이 생겨 식품 안전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꽃게는 최대한 빨리 익혀서 먹고 죽은 꽃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상한 냄새가 풍기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데요. 한 끼에 먹지 못하면 젖은 수건을 덮어 냉장 보관하거나 익힌 후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꽃게는 바다를 떠나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갓 잡아올린 꽃게는 죽기 전에 신속하게 냉동해 세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한 후 냉동 형식으로 판매됩니다. 이런 꽃게는 먹어도 되지만 해동한 후 가급적이면 빨리 먹고 반복적으로 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을 제철 음식인 꽃게를 안전하게 먹는 것처럼 평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에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과학적인 검증을 견디지 못합니다. 중국 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바나나 식용 가능 부분 100g당 마그네슘이 43mg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한 번에 바나나 200g을 섭취하더라도 마그네슘 섭취량이 86mg에 불과하며 이는 성인의 하루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므로 고마그네슘 혈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외 인체의 음식 중 마그네슘 흡수률은 체내 마그네슘 영양 상태에 따라 변화합니다. 즉, 인체의 마그네슘 영양 상태가 충분할 때는 장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동시에 마그네슘의 배설량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한번 섭취했다고 해서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공복에 바나나를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장이 민감하거나 쉽게 위산이 역류하는 사람, 바나나는 식감이 부드럽고 쫀득하지만 일정량의 탄닌산을 함유하고 있어 공복에 먹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이나 폭부 백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덜 익은 풋바나나는 탄닌이 더 많이 들어있어 위의 불편함을 더 쉽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당을 엄격히 조절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높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나나를 두 끼 식사 사이에 먹거나 소량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부진한 사람. 바나나 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칼륨 배출 능력이 부족할 때는 고칼륨 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과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답니다. 조기 정밀 식별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 진단 및 임상관리 전문가 공공인식에 따르면 인체가 의심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접촉한 후 피부와 점막에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고 입술과 눈꺼풀이 붓고 인후부가 조이는 느낌, 가슴 답답함과 숨가쁨, 어지러움과 무기력, 메스꺼움과 복통 등 다발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판단하고 즉시 응급 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환자들이 개인 응급 대처 계획을 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하나를 실천해야 합니다. 즉, 응급 약물을 항상 휴대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자신에게 맞는 응급 약물을 갖추며 주변 사람들에게 약물의 보관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처치 절차를 숙지해 호흡 곤란이나 목이 조이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즉시 응급 약물을 사용하고 120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 기록을 잘 작성해 매번 발작 전 접촉한 음식, 약물, 환경 및 운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이후 알레르기견 조사를 위해 단서를 모아야 합니다. 계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이 기본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어떤 물을 어떤 음료를 마셔야 효과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2016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분 보충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음료 수분 보충 지수, 즉 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주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13가지 흔한 음료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수분 섭취 상태에서 이것들이 소변량과 체액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수분 보충 효과가 가장 강한 음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한동안 물을 마시기 어렵고 화장실에 가기도 불편할 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 세 가지 음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전해질 음료와 양생수가 운동계의 새로운 인기 아이템이 되었고 젊은 층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료를 선택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땀의 주요 성분인 물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입니다. 발열, 과도한 발한, 설사로 인한 탈수 시에는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물만 마시면 혈액 내 전해질 농도가 더욱 희석돼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체내 이온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전해질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해질 물을 고를 때에는 나트륨과 칼륨 두 가지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식 양생수는 일반적으로 일부 중약 성분이나 식물 성분 그리고 차가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품의 특정 원료나 성분 함량이 포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명확한 건강 효능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팥, 녹두, 율무, 백합 등은 식품으로서 자체의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거나 반투명한 병 음료로 만들려면 보통 끓이기, 여과, 조제, 살균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마시게 되는 것은 주로 물, 풍미물질, 그리고 소량의 가용성 성분이며 이것은 식재료를 직접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생수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음료로서 다른 음료에 비해 비교적 건강에 좋아 소량으로 마실 수는 있지만 끓인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가을 양생의 핵심은 특별한 보약이나 건강 음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철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하고 잘못된 건강 습관을 바로잡으며 계절성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물을 꾸준히 잘 마시는 일상의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 음식과 음료를 고르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관리의 비결입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一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脸上笑容常围绕，小时候没有手机，没有电脑，只有电视。父母出去的时候才敢偷偷看会儿动画片，在父母回来之前赶快把电视机按回来之前的节目频道，以防被发现，但还是被发现了。挺着腰杆对父母讲：“将来我要给你们买大彩电。”承诺从不玩笑，让老人余生不再孤独。 父母的笑容就是我们最大的温暖。
3: 关爱老人，从小事做起，伴您长大，陪您到老。
4: 100年不许变。
3: 诺言从不是儿戏，妄想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